0: 그걸 얼굴 뱅크로 써면 뭐 구할수 해야 되게.
1: 슈야르고 슈코토 막다네 벌써 비니다 바인딕 마치 한디다 너프렉 너프렉 너프렉 물이 신은 다 컨디 그스타 바셀